0: 기다립니다.
1: 아, 네. 네. 네. 안 들어. 박 쌤이 앙장맨 이름이 저희 부모님 날다 마시고 탄내드세요. 내가 잘 해줬어. 비로가 잘 약속해.
0: 아파들 지금 하마마 멋지다니 아파하겠지. 우유로 나가라. 우유로 하몸 자기가 탄 조탈이겠지. 탈만이겠지. 우지다 얼어도 살이 남네 졸라.
2: 하마마
0: 그슨 속은다 하라다 그슨 마오라
2: 하마마
0: 아다 하라다 파초라 빌라
2: 하마마
0: 그 자리 있어 뛰는 게